0: 曹操趁我军不备攻袭我军大营，我们回不去
1: 了。曹操，我和你不共戴天。
2: 副帅，
0: 副帅，
2: 副帅，
0: 主公，
2: 副帅，
0: 副帅，
2: 副帅，
0: 副帅，
2: 副帅，
0: 副帅，
2: 副帅，
0: 副帅，
2: 主公，
0: 主公，
2: 副帅，
0: 副帅，
2: 副帅，
0: 副帅，
2: 副帅，
0: 主公，
2: 我们跟曹操决一死战，
3: 决一死战吧，副帅，
2: 下令吧，副帅。